0: 라디오.
1: 루머스 빌 라운드 유나이티드 텍사스 타운 마트 쉐이크 아웃사이드 어게인 And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Just let me know if you wanna go to that whole mile on the range. They got a lot of nice girls.